0: 첫째 떨어질 때 타고 들어가
1: 1번 각방 3번 도케 프로치 랑웨이 3-4-8 1번 각방 3번 프라임 헤링그 270 백타 투 티미스 비스터 맨텐 패드포 150 E-605, continue present heading back to Temis, descend maintain 5000.
2: Maintain heading and descend 5000 feet, E-605.
1: Nippon Kago 10-1, easy navigation, direct for Temis.
0: Direct for Temis, 10-1.

0: 코리아의 세븐드르파 리즈임 오 나가시타 10 미스 멘테 5000 달러 테미스 드리아도 호 아이르 즈르 안 스리포 라이트 아포트
1: Direct 10 minutes, maintain 5000 until 10 minutes clear direct Zulu Dolan 34 right approach Korean 705.
0: Yeah, peace 50, right turn left in 360, descend to 5000.
2: Left heading 360, descend to 5000, peace 508.

0: 소시오 프로듀싱의 소재로 와트레스트리스 세비스 플레르베 1.5 프로바이 크립 택싱 플레르베 1.5로 인포메이션 호텔
1: 1.5 프로듀싱의 소재로 와트레스트리스 세비스 플레르베 1.5 프로바이 크립 택싱 플레르베 1.5로 인포메이션 호텔